0: 내가 결혼한테 하고 오래 가서
1: 너가 누구야?
0: 이랬던데 우리 맘은 밥해 먹었어 아니 밥해 먹었어 아니 밥해 먹었어 아니 밥해 먹었어